0: 계기 첨부스케 용금인도 땀보다 두디 다 근데는 자연 삼바지 달라 땀배 생되는 거지 어 땀 무디 어 광다 니녀를 걸어 있는 무디 꾸무셔 야만은 무디를 때는 소소 쏴줘 어 근데 생되는 배 욕구도 와 어 근데 인도 자네 어 근데 다가는 신 안 안 땀년다 생기 민지 민 매를 걸어 있는 민지 중간 삼바야 나를 깨달아 중간 삼바야 나는 민생부 중간 삼바지 민생부지 중도나 년다 생부지 중도나 어다 소소데 떨자지 사고 주네 배 사단데 배 어 땅에 더거지 다 차고 마시는 미지 챙기로 삼아 로다지 이네 네 컴바 더거지 마잖아 미지 챙기로 삼아서 깨지 시에 이네 네 깨지 된대지 마시는 미지 챙기로 삼아지 샘데네베 소소 땀년다 개매되는 식이 민념 좀 타라지 때라 이네 떨자 가르 산데로 세초고래 가만 돈데고 돈초고래 년데는 년초고래 가인 제초고래 땀 타면 가인 시야초고래 민간부지 예배이나 아 땅에 계신데 시야배이니 포도 운보신보로 가르치요 직산바지 성전는 배치 대고 오도와 와 등대 인도산에 말하는 소리가 떡을 땀숨 쓰이는데 제단 미패바지 과양서로 차대 과양한 뜨기야래 뜨기야래 때 모두 인이 삼다바이는 동해그릇이 차대 다가나신 말하는 녀를 냄비 통부 쓰이기 룬디 내 룬신이 제대치기야래 큰다 되게요. 상가다 되게요. 최대한다 되게요. 뭐나 다네 마이 루스는 자청부시도 직청부시 지게 여야되 루디 어 가소래 맘에 랭윤기 팡샤베 어 녀럴렘베 풍부승의 민지다게 어 근데 이르드는 그 녀럴렘베 풍부승 어 맘에 랭윤기 팡베 다다 냉에는 제성대 왕기 에너다베 두메기 땡샤베 어 녀모기 땡샤베 그다베 어베 녀모기야 그게 로첸 아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랭 Then 사제 탐제 두며 쳐 아 가자 저 늦어 탐제 메다고 사제 탐제 두며 쳐 탐제 동시에 다는 양할은 대로 쉬워 손에 근데 손에 너 근데 인도 정된대기 아니 왜 자가 파괴 줄래야 토마 아니 왜 먹어서 뭐 사제 왜 잡았대니 되네 이니 쳐주 콜로 토마 거야 걸래야 니니 두며 파괴 담보 니니 군중 파괴 담보 니니 거거 파괴 담보 니니 람 파괴 담보 손에 담바 실에 산데 쳐주 콜로 거 되면 하자네 쉬지 담창도 송아래. 담바시스템. 군의 유모 차기 때, 다 담바 니 군대 참바 니 남산 차기 군대 참바 니 송. 하장도 담창도 장아래. 도군이 쓰네. 라니 그 군의 유모 차기 군대 참바 니 쳐. 과람 니 쓰네. 남산 차기 군대 참바 니 송. 다 대안이. 등대대배니 그 담바시 담바실이야. 랑돈 죽도록 근데 세워라슬라나. 동행 시에브르차, 군중 빵어차, 고고 무도차, 람 광벌차에서 송어입니다. 동행 중에 대 모처가, 동행 시에브르차에서는 동행 모처고요. 동행 모처는 달라 민주별로 찍을, 달라 민주별로 찍는 달라 탄두별로 찍을. 우마 시계백 그는 송어나시, 그다음에 가는 늦게 여면 뭐 달라 시급 가라요 송. 아니 콘솜 코안 될래야. 어르다베 껴왔게 와서 마셔나 시와 타격 거반을 그것께 두고 말해 그건 전인께 두고 말해서 뭐 된대 인도선 타마 동네 시에고요 동네로 동네 못해 보고요 된대 인도선은 동네 시에가 자서 동네 시에가 자서 동네 달라야 안돼 시에가 나신 게 질게 있는 동네래야 동네지 동네든 교회 동네 차반 도지기 동네 생 동네 숨숨 동네지 동네 생에 나라 주지 권하야 하더라고 그다음에 님의 티니 빼니
1: 저는 시리지림군 진호구서 장군 점촌의 거린제는 왜 결론은 밤을 누구 투지신 병원진 신년도 실수부인 최대의 성인 세로는 가장 눈에 가는 주름 주백 드링서 요가인도 휴인 신진 장군 드러버디 무무초키 드린치로 신진 신진포랑 라시버디 본두 빠드마 에워드 시에베 미술기 신다 토슈 대가리 소리는 쉽시 능슬렌지 아미체 지리 티베 미리남 개용 지중 기주주 디시 나오네 소르도 샤유브레 제스시나 샤 계급지나 코룸 페트롤 쉐바티 링고 고르니 담페샤 투주리지 누나 디젤 쉐바티 리더라 링고 고르니 담페샤 투주 튠지 파츠친 유브시에 Jagari Jayon Yiku Ledun Soba NTA Sebati Chilun Yidon Yisir Zeru Yilor Turim Lorraka Zushu Ki Gyut Shebe Yiku Jinda Nabe Tse Nisabye Yin Dongyu Te Tuzu Parjana Yubse Sanju Shibe Shujur Sinzin Jangu Drobati Mumu Choki Tirin kondru sinzin potan rashpati pamantu Gyayung mimaa la chaga kwerdu ki zago shiki ka Padman shepe chaga ka sure zaynan kshimse Padman shepe tini Jagar ki misi ki singda Toshu te chiki yinba tang Tela rig minda wa Padman B. Bhushan Padman Bhushan tang Padman Shri che sum yubse chilungi doni se tu le patma geyun singda tsure ki zego tomate kabla sinzin cho ne patma shepe singda tuju re tu sure nangyu tang ke tu la patma bibushin ni tang patma bushin tu patma shiri ngap chung hap je che sure nang shub se hatu ki chakatinam jesu zego shiki kabla nangyu che shio se Lungting sargoy be nezui shiro pese tar chena, talyo lo tar shung ki chun tum, patma shepe singda, gyatang sungju soji, sore nangyu sara nang yub sehe. Tezoy toy la patma bi bhushan shepa tie sore singda nga tang, patma bhushan singda choksum tang, patma shiri singda choksum, gyata choksum yub sehe. Padma Award Shiba Tini Gyayun Ki Misir Singta Toshu Shi Yimbatam Maase Tariki Singta Tiye Naam Pyumi Chukuru Singta Tiye Pyu Nang Shob Shih Singta Tiye Yang Gyegab Ki Naang Lakzaya Tang Tishin Nyanga Shiyu Luzen Zemo Tang Soa Rigne Jizo Shepshu Tang Tsenri Tule Tishin Mangso Ki Ledun Tang Chon Tang Sole le dun ki te la che ji che sangwe misir nam la sure nang kyo se ye. Gyagar chiyo nung ten khan agashwani ki sangyur te zen ne People's Padma Shepe Padma Singda Tezo Ko la Tiring Kondo Chozo Gudang Kama Chengen Ju To la Mikse Ki Lerim Shi Jeng Sin Shu Yor se ye. Uy nang si le dun lun Amitsha Cho ki Uyushunki, Gagabjinan, Jilu, Tebam, Tebder Kube Miri, Tribal Community Sheba Tezuni, Gayon, Jirnyumki, Dixi, Uniform Civil Code Sheba Tengawane, Surtu, Shayubareche, Sunatuhu, Kesa Kesa Diller, Janjati, Sanskriti, Sangam Shebe, Miri, Nyanda Anam Girishun, Totum Shila, Konki, Tundu Te, Sashana Watang, Tenga miri nyamda annam ki che tu nguzi ki jodun nang kor chewa tongda nishtarke zamsi jodun tong shimba te taja kor chewa bumjik tang tongda ngabju pardu parza chingyori chi sishan nang sha. Gyegab jina kor nung petrol sheba te lirarire ki kongze kor nyi tang besha tuju reji. Yang numna diesel sheba te kor nyi tang besha tuju tunji ki tirene sung te parza ching yub sehe. Dunda ji yi nang kor num ki rik te zo ringgong parza ching ba tari ting sheba di cha yo sehe. Tedar ringgong la gyuwa tebe je su gyagab ki gese tonggir dili nang petrol liter ji ki gongze de kor gyata nyi tang besha chung nyi tang diesel sheba te Goro gupju konga tang pesha nishu partu par yubrse he. Gyagar genyong yigyu le dun soba National Testing Agency sheba te he. Chilo nyedong yistaru gilor. Turim loda ka la zushu gu che tu lubru jinyom la yigze shi tongyu yubba. Jinda ngabe tse nishtarge jinyin tongyu te tade char tuju chigyan na yubrse he. NDA chokpe sungtun tar chena gyagab jina idul zwa am bagri tshepe tuden tang tun te tedar yikyu te chirden chekoba chungzu sashen na yubse he. Gyayon yikyu chokpa te tuju sarpa te jesu soda nangyu tang yinayang lukru namki chokpa te drajong ki toa la nezu shibra nyamshib chekoba kor kalab na yubse he. Cho Xian Du CBS E Shebe Yu Shirim Lobde Yigyu Le Dun Chokpa Te Lubru Chola Dinda Chungyi Be Lubru Chola Rangki Tiwa Lendip Ti Be Betip Nam Dashu Chiju Che Du Tuzu Nima Chigi Ring Parcha Tona Yubse He CBS Ki Sungdun Dara Chena Lubru Chola Rangki Nyeshu Nam Tudo Du Sami Piwa Tang Tishin Rangki, Rumde Nam Shetab Ki Che Du Nima Ji Ki Tuju Department Treba Yimba Tang Teji Lubru Soso Rana Soso Turim Lubra Kaji Nang Shukyu Nyeshu Pichoba Yorichi Sishan Nang Tu Chirile Dunlunchi, S. J. Singer Choki, Gardan Amirgi, Gigabni Juala, Taje Rinupa, Naba Chirishi in her Matu Par Tumsi in Chiguru, Chidun Yuzukor Conjurcian and Yubse, Kong Kesa Jesa Dilir, Amirgi Gigabti, Unyeti, Milun Nijang of Korwe, Rawan, Tuden Sunzi, Zagoshi Gab Sunshi, Nanshimbatan Ku. Kaptir Jagartan Amirga Jigam Nige Chache Rinlu Nahan Namiyan Suesan Midube Kor Sishe Nahan Yubsehe Teran Chabji Jigam Nige Kole Benjor Tan Tishin Zamlin Te Nahan Jigab Changwar Demga Shenshi Yungdab Gche Du Nyamdre Tamsab Shushin Du Yubar Re Je Sunan Shaha Amirga Chisi Chungji Tan Margo Rubio Choki, Tari Jagartu Sigonan Shimbatini, Tedan Deyoki, Kene Chawashi, Cha Yuzu Korosishan and Yubsehe. Kesa Jesu Dilir Parat Mandabam Shepe, Soganjina, Ari Milo Nijangajukova, Raman Tudenjin, American Sinsin Donald Trump Choki, Sundu Tripu Yube, Jagarna, Jesu, American Chidishuns of Sergio Gochola, Shevershi, Nawatang. Shabar Tee Naan Kong Ki Jagar Tang Amirga Jigab Nijuwa Jawar Ting Sab Shi Yoba Samdu Masay Par Selen Modi Cho Niin Dato Samdu Masay Par Kong Ki Jagar Jigab Tang Tishin Selen Modi Cho La Gami Chimbo Shugen Shi Yin Sun Yubar Se He Kaptir Amirga Chiri Shungzab Cho Ki Shabar Nawa Tee Jangra Ki Tola Two dear summer, since she took a she to your say here. Chidelunjin, it's Jessinger Choki, Miss Zago Tekabla, Jagartina, she go to pay the American Chisitunji Margo Rubian Chotang, American Shuns up Sergio Go Chotang, Tishin Puri Shame and Bushi to Zoom to your say here. Tirine Sung Te Hutch Shape, Nyamanga Zingla. No Asian now, Tuzul Matu Par Jagarki, Kazi Bumchitan, Tonda Tuzul has some key, Nessie Kuzun and Shop say Jagarki, Nessie were numb. Saudi Arab key, Tongir Makane, Jara Cheve, Kurupu Be, City Tongir Mina Shabatena, Peshu Nanjutan, Kun Nam Saguitir, Tsenji, Shusha Nanti, Natu. Mise ki hach shendun ka dun nang gu cha shiub se he. Sanju ki nindun ka jar chik nindu shu xin yin. Sinzin jambu drop di mungu choki tirin kondro sinzin putan rash pa di pavun tu. Mise ki singda tote batma award shiub si sore zan nang shiub se he. Nang si lun jin ambit cha he. Jilu teba ham tebder kubay miri nam. Gayon Chirnum ki dikshi ngawo ne surdu jo yubre che sunan tuhu. Gyegabji naan kornum petal shabatye ringun literary la korni taan pesha tuju reji taan numna diesel shabatye korni taan pesha tuju tunji ki parcha chin yubre he. Tiringi sanju ka nindishu sbhiin pesha kasero naan.